위 섬셉사여 우크릴사라도 노바 마치노치카그요 и бескрайними путями, степями, полями.